0: 나 지연 놈이
1: 그래 뭐 남들 몰랐지.
0: 양카 어수로 카파 어수로 카사 카크라 양카 체연세 지데케 에데마 이걸 야메 야우라네 사메 파우라네 샤치라우 사메 마누수오 사메 년의 데이